割了吧。母女一场，我们都和过去的自己做个切割吧。谢谢大家，我是慧慧，谢谢。

是温柔地告诉你，很多事啊，真的没那么重要。张学友用他标志性的醇厚嗓音，传递一种放下的哲。

只需静下来，让歌声漫过心房，在旋律里重温旧时光的温柔与感动。这里是爱上不老歌，用一首首金曲打捞时光的碎片，

看一下，铁杆小米说：“来来来，拿出小本本，家长和同学们，我来教你们迅速提高成绩的方法啊！”这我也没太看明白，我念吧啊。

0: 아유, 그래서 그도 지네 쫓겨간 저런 모진 소리 치지 않고 차를 걷거든 나는 매척지 놀랐는지 모르.
1: 괜찮아요. 어디 걱정하고 저런 소리 치냐고.
0: 무슨 사람이야? 불쌍해 고향한 게 치즈까?
1: 야, 제 보기에는 내 치즈까지 기뻐하는 것 같고 넌 아이가
0: 아이가 내가 보기여 지금 그저 혼자 사는 게 그저 똑 제일이야. 먹기 싶은 게 있으면 그저 보글보글거려 그저 혼자 들여먹지. 한 번씩 하토 치기를 갔다 와도 무슨 눈치 배우는 게 있는가. 늙음하게 무슨 내 영감이 양말 떡이 터져가겠어. 아이 그렇소?
2: 머리털이다야.
0: 어째
2: 늙음한 사람이 장수 비기래란 말이 있대.
0: 그래
2: 이래도 들어가야 늙음하게 믿고 말떡기도 하고 하다못해 이래 단들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렇소?
0: 그렇지.
1: 아이
0: 야 너는 그래 단들이 가라봐가 치즈가리가 떡이래.
1: 아이 우리 너무 쏘들어서 그래 자요.
2: 이래도 없네. 내 하루에도 몇 초씩 놀라게 하는가.
1: 하도만 놀라. 야 누가
0: 어든 저때 쪼지 막 사랑사랑 말아. 대자구리
2: 눈이 많이
0: 눈이 많이
2: 어이 어디다 속게. 어이 개지발이야.
0: 어디
2: 너는 정말 지지발이가 됐어.
0: 아 지지발이가 맞는데 자꾸 저래.
1: 아이고 그럼 고소한 영감 또 뺏겨왔구나.
0: 오야 어이 어디 좋은 사람 있어? 진짜
2: 아 저 좀 뭐 가겠어.
0: 야 내게 이 물체계가 아예 계속 혼자 살겠어.
2: 기리야
0: 몇 살이야? 어디 뭐
2: 아이고 간부란데.
0: 간부?
2: 야
0: 나이는 몇 살이라.
2: 야
0: 어제 자꾸 깨지오. 내 먼저 말했어요.
2: 아이고 아이고
0: 기리야 몇 살이야? 몇 살이야?
2: 몇 살인가? 예순 둘이요.
0: 나이는 아니냐? 야 어 나이는 그거 싫잖아.
2: 어이 어이 야
0: 이 내 입 다 맞춘단 말 가야지.
2: 저기 우리 그 말 도대체 하지 마.
0: 우리 아이 말할까 야.
2: 야,
0: 눈겨.
2: 야?
0: 보게냐 우리 덕배의 인재사이요.
2: 야.
0: 이해나.
2: 야.
0: 이해나.
2: 그
0: 영감 있어. 아이 어디 없대요? 그 영감이야. 겉으로 제일 정자. 유마이. 아 유마이야.
2: 우리 아기 사다녀 태어난 해달 무슨 얘기라. 그럼 뭐라게.
0: 야, 내 건강인데 아이 그건 아이 쓰기. 잘 맞는데 무슨 게 그렇게 뾰족한 게 새끼들아. 아 이렇게 단단히 거절하지 말고 쨍거려 나는데 그래도만.
2: 예.
0: 이게 신경파이라는 게 나도 좀 먼저 뭐 그래야 돼. 이랬을 때.
2: 야 그게 과부 신경파이라는 게 다 이렇다.
0: 신경파요?
2: 예.
0: 뭐요? 기력이 싫어 나다. 어? 기력이 세요?
2: 야. 아니야.
0: 무너질 끝에 나를 데려가서 어찌하는가?
2: 어디 어찌하다?
0: 양꼬대를 내겠단 말이야.
3: 내 한 말 듣고 마웠어. 아우야, 어. 아 이놈무 양보대는 이놈무 나를 싸매겠지. 내 이놈을 싸매겠어.
0: 아이, 아 그만해 그래. 결산할 땐 내 돈을 내겠다니까. 아이 아줌마 그래 자기 내가 찾아볼게.
3: 어, 순간 내 내겠다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꺼내니까 아줌마 내 돈을 꽉쥐면서 무슨 그래겠습니까?
0: 오야, 침판 소리한다. 아 내 언제 아줌마 돈을 꽉 쥐었습니까?
3: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코코더냐 뒤는 채 했지.
3: 아, 그래.
0: 야 어쨌든.
3: 아이고 야 어찌 뭐 남이 감지 이렇게 무지합니까? 이름에서 아줌마의 돈 내게 했습니까? 어 그리고 내 집을 통한 택시비까지 아줌마이 내고 달아났습니다.
0: 아줌마의 돈 적지가 없었어. 진지하게 빌란 말이야.
3: 아이 아줌마.
0: 아이고 야 둘이나 뜬가 아무 사람이나 결산하면 되지. 별거 다 잘 해라.
1: 아이고 야 지금 아이 벌었어. 아이 남자들이 여자를 싸매기는 건 괜찮지만 야 여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남자를 싸매기는 건 어우 계산 못 받는다. 아이고 뿌릴 듯 했다.
0: 아줌마. 예.
3: 아.
0: 이게 무슨
3: 일? 아줌마야, 그러나저나
0: 예?
3: 아줌마야
0: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일?
3: 내 어때, 유마인도 말해봐. 여보, 저 내 전도로 생각해서 야, 높이 소리치지 마, 떠들지 마.
0: 아이, 그게 그런 분? 아이, 그러지 말란데 이 조실하게 말하게 됐네.

0: 이 회사에 하고 내 저도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돼요.
1: 예.
2: 드디어.
0: 아이, 거기, 거기 몇 달이요? 야.
1: 예, 예, 예, 예.
0: 지는 문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문제를 거기를 보러 따라오겠어. 쟤는 바빠인데. 쟤는 바빠오세요. 쟤 이 회사는 대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어. 댁이 나서서 짱지나랑 입을 덮어놓은 게 맛있는데. 나 오늘 가서 말은 잘해서 그새 저렇게 담이 없단지.
2: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벌금 저만 내려 연애나면 모순이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들이 저러저러 어땠어 이 해가 되지. 이 집을 입으로 뒤집어 쓰고 또 짱지나 하는가. 가자.
1: 어디로?
2: 아, 어디로 버려 또? 아, 이 노트를 세상 구경시켜야지.
1: 예?
2: 노래빠!
1: 노래빠? 야, 저, 이동구! 오늘 찌는 내 한턱 내겠습니다.
2: 예, 해봐요.
1: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율광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 아침 8시, 오후 4시면 저희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네, 매주 저희 옆에 앉아계시다가 이렇게 네. 마주 앉아계시니 느낌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1: 네, 방송 파트너였던 조율광 씨랑 오늘은 또 다른 역할로 이렇게 마주 앉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0: 네.
1: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 저도 살짝 네. 인사를 하고 그 멘트 이어나가려 했거든요.
0: 아, 네.
1: 습관이 참 무섭죠.
0: 그렇죠. 네. 네.
1: 사자성어 역지사지가 오늘의 이 경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죠.
0: 네.
1: 네. 그동안 이 자리에 앉으셨던 레빈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네, 오늘은 제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네요.
0: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아유,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저희도 같이 프로그램을 했지만,
1: 네.
0: 또 막상 이제, 오늘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
1: 네.
0: 느낌이 참 묘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아쉽고 그러네요.
0: 네. 오늘은 또 선생님께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1: 네, 그렇습니다. 20여 년을 몸담갔던 사랑하는 직장과 작별 인사를 하는 정년 퇴직의 날입니다.
0: 네.
1: 또한 제가 살아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도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0: 네. 어찌 보면 선생님한테는 또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선생님의 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몰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네,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떡잎부터
1: 만든 잠자리 잡기에 여름이 없던 천진난만한 아이였고 또 동네 병원집 언니네 사랑채에서 베개 조사기로 주사를 넣으며 병원 놀이를 했던 장난꾸러기 아이.
0: 네.
1: 도라카산 놀이를 한다고 벽돌 담장 위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릴 뻔했던 말괄량이.
0: 네.
1: 네, 무더운 여름 방학 때 죽은 병아리를 말 도랑가에 묻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곤 그새 꼭 살아났을 거라 믿고 파헤쳤다가 아유 득실득실한 구더기 때문에 기겁을 했던 호기심 많은 아이.
0: 네.
1: 한겨울 열리지 않는 자물쇠를 호호 불다가 입술이 붙어버려 난리를 쳤던 엉뚱하고 장난기가 많았던
0: 네.
1: 막말로 그냥 남자볼게 아이였습니다.
0: 아유, 네.
1: 네, 하지만 또 삼촌 집에 놀러 가시는 할머니를 역전까지 발에다 쓰며 어쩌다 생긴 용돈 1원을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던 마음 따뜻한 선우이기도 했지요.
0: 네.
1: 네, 8살 나이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자기 용돈을 줄 궁리를 했지 하며 또 친척들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0: 네, 그랬었군요.
1: 네, 네. 그러다 소학교 3학년 때 다른 마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네, 즐거웠던 동년 시절을 잠시 접게 됩니다.
0: 네.
1: 내 반급 친구들도 없고 또래들도 별로 없는 조용한 마을이다 보니까 또 쯤도 살짝 들 때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성격도 조용해지더라고요.
0: 네.
1: 네, 그 시기 저희는 다른 집과 많이 다른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그때 잡지나 소설책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아역 배움을 많이 하셨던 박미사, 조월선, 고호자 등 선생님들의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문예극장을 들으면서 추춘덕 선생님, 오학철 선생님 등 성우분들의 매력에 빠졌으며 과문 낭독을 함에 있었어도 아이 소리, 어른 소리 바꿔가며 재밌게 신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물론 저희 아버지도 명절 때면 가내에서 펼쳐지는 가족 오락잔치에서도 늘 저에게 낭독을 시켰고 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저에게 마이크를 선물로 사주셨으며 네, 고중 때에는 아버지를 취재하신 기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네, 김결 아나운서한테서 화수를 배우도록 룡정에서 연길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잠깐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0: 네.
1: 네, 딸 사랑이 남달랐죠.
0: 그렇죠. 네. 네. 그 당시에 용정에서 연길로 이렇게 다니기도 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네. 않았던 시절이었다.

0: 차를 타고 다녔죠.
1: 네.
0: 네. 지금도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의 그 특별했던 딸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1: 네.
0: 제가 유치원 때는 항상 외태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는데,
1: 네.
0: 출근을 하시며 아이 셋을 키워야만 했던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의 긴 머리를 따줄 수가 없어, 아쉽지만 그긴 머리를
1: 네.
0: 뭉텅 잘라주셨거든요.
1: 아유, 얼마나 그 아까운 머리를,
0: 아유,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또 잘린 그 외태머리를 들고 붙여달라고 난리를
1: 아,
0: 쳤고요.
1: 네.
0: 그 후부터 저희 아버지는 하향 갔다 오시면 무조건 그 구경 리발소에 저를 데리고 가서 파마를 시켰습니다.
1: 네.
0: 지금도 기억에 또렷한데 하얀 가운을 입은 아줌마가 가죽 의자에 널판자를 놓고 그 위에 꼬맹이였던 저를 앉혀놓고 긴 전기선이 달린 묵직한 그 파마 집게를 꽂아주던 그 장면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구경 리발관 그 내부 환경이 또렷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지금은 네, 볼수 없는 그런
0: 그럼요.
1: 환경인데,
0: 먼 추억이 됐죠.
1: 네.
0: 네. 하여 저는 늘 자신심이 넘치는 당당한 아이였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아버지의 무한한 딸 사랑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소학 시절부터 고중 시절까지 웅변대회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늘 책을 들고 낭독을 하며 성우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면, 네, 이제 아버님께서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셨고,
0: 네.
1: 네, 또 이제 막내딸이라 그러신지 더욱더 예뻐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0: 그러셨어요.
1: 생각이
0: 네.
1: 드네요. 그래요. 마이크를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네.
0: 예.
1: 이 어린 딸의 재롱을 보시면서 남다른 꿈을 그려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학교 때 우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는 4년 내내 5점 만점을 맞으셨고,
1: 네.
0: 또 그토록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 네, 하여 과문 낭독 시간이면 또 여러 가지 배역을 하다 방송일을 하는 그 자양분이 되어 주었던 거죠.
1: 그렇죠.
0: 네.
1: 네.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아버님의 든든한 지원도 있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먼 훗날 또 방송실에 앉기까지 네, 그 걸음걸음마다 다 이제 진짜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순탄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네.
0: 그렇죠.
1: 선생님께서 이제 아나운서로 가는 길 역시 쉽지만은 않으셨다면서요?
0: 네. 한참 고중을 다닐 때
1: 네.
0: 저한테 한진 방송자매 방송원이란 기회가 차려집니다.
1: 아, 네.
0: 네, 그런데 지금껏 고생이라고 못 해본 그 막내딸을 화장실도 마땅찮은 주숙 환경과 열악한 일터에 홀로 남겨두고 오시는 것이 내키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과감히 포기하고 딸을 도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1: 아,
0: 네.
1: 네.
0: 기회란 한 번뿐이 아닐 거란 말이죠.
1: 네. 그렇죠.
0: 네, 그리고 얼마 후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적인 직장에 막 출근을 할 무렵에,
1: 네.
0: 네, 텔레비전에서 연변 박물관에서 해설원을 모집한다는 초빙 광고를 듣게 됩니다.
1: 네.
0: 네, 꿈이 있었던 저는 미련 없이 정규직을 포기하고 연길로 면접 시험 보러 옵니다.
1: 네.
0: 네, 아버지도 적극 지지하셨고요.
1: 네,
0: 네,
1: 당연하시겠죠.
0: 그럼요. 네, 현장에 가보니 면접에 응한 수많은 청춘들이 몰려왔는데요.
1: 네.
0: 그 박물관 우 안에 모인 인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럴 수 있게 또 기회가 차려졌군요.
0: 그래요.
1: 네.
0: 네, 그런데 해왔던 해설원 사업이고 또 편제에 혹해서 간그 열사룡원에서 저는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1: 의외인데요?
0: 네.
1: 네.
0: 팔팔 뛰는 젊은 나이에 달달 외운 혁명사 해설사 하나만 갖고 어쩌다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해설 말입니다.
1: 아, 당연히
0: 네.
1: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0: 그럼요.
1: 네.
0: 결국 젊음의 열정이 이기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뭐, 그때 당시에는 이 정규직, 그리고 뭐,
0: 네.
1: 안정된 직장, 이런 것을 또 많이 중시하고,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직업을 많이 선호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0: 그렇죠. 네.
1: 그 열사령원의 직장을 그만두고 가이드를 시작하려고 할 때, 혹시 뭐 부모님께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0: 네,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1: 네.
0: 또 워낙에 제가 하는

0: 선택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일절 반대가 없으셨던 터라 무난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1: 오, 네.
0: 네, 주위에 반대가 있었다면 10살 응원의 회계분이 일이 쉬워서 애 키우기도 좋고 또 나중에 정 싫으면 기회를 봐서 국에 다른 부모로 가면 되지 않냐 하면서 말리셨거든요.
1: 아, 네.
0: 네. 근데 그 뭐 다른 부모니 제가 좋아하는 그 방송국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고마움을 뒤로하고 사직을 한 겁니다.
1: 아.
0: 보통적으로 젊은 마음에서 한 곳에서 고인물처럼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1: 네.
0: 네.
1: 그래요. 이제 가이드로 그럼 새로운 직업으로 시작했다지만 또 다른 마이크를 잡은
0: 줄 모르고 돈보다 내 가치 실현을 하며 즐겁게 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또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또 수많은 지식들을
1: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선생님은 그 열정을 네, 부단히 쏟아내시고 네, 뭐, 그, 배움에 있어서는 네. 절대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열정이 좋았죠. 좋았던 거죠.
1: 이제 20대였고,
0: 젊음이었죠.
1: 네.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전 경력들로 쌓은 지식들이 가이드 일을 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고, 수입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방송국에 출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0: 한참 신나게 가이드 일을 할 때
1: 네.
0: 친구가 아리랑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는 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1: 네.
0: 네. 그냥 뭐 스쳐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니죠.
1: 네, 그렇죠.
0: 네. 제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저의 이력서를 내보이고 면접을 봤는데 바로 캐스팅 된 것입니다.
1: 오, 네.
0: 네. 당시 그 태장님께서 가이드 할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월급인데
1: 네.
0: 어떻게 할 만하냐고 뭐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돈이 대수겠습니까?
1: 아,
0: 이렇게 하면서
1: 네.
0: 흔쾌히 출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는 밤 9시 이밤이 좋아요 프로를 맡게 됩니다.
1: 처음 맡은 프로그램이시고.
0: 프로가 이밤이 좋아요 프로거든요. 네. 태장님께서 원하는 그런 정감 프로 적임자였던 거죠.
1: 네.
0: 네, 그렇게 저는 취재, 편집, 아나운서 일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국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혹시 이때가 이제 몇 년도신지 기억나시나요?
0: 2000년대 초반이었죠.
1: 아, 2000년대 초반.
0: 2003년, 네.
1: 네, 그래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방송 환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월하게 좋지도 않았고
0: 네.
1: 사실 와서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0: 별로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뭐 녹음을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라디오 네 테이프에
1: 네,
0: 네. 네 녹음을 하고 띄우고 그랬었죠.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저희가 늘 평소에는 하는 얘기지만 저녁 프로그램이 사실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0: 네.
1: 또 이제 9시 네, 늦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뭐 저도 이제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녁
0: 맞아요.
1: 방송을 네, 진행을 해봐서
0: 네.
1: 그 어려운 상황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
0: 네.
1: 네, 그 당시에 방송은 어떻게 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0: 네, 당시 이밤이 좋아요는 아나운서 두 명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1: 네.
0: 제가 4일을 맡았거든요.
1: 네.
0: 나흘 동안
1: 네.
0: 네, 맡아서 했습니다. 월요일 법률 자문, 화요일 심리 상담,
1: 네.
0: 수요일 고민 터넣기, 네, 목요일 행복 만들기. 대략 이러한 코너로 일주일 나흘씩 밤 프로를 하고 또 오후 4시 정보광장 프로를 맡게 되었는데요.
1: 네.
0: 네, 이밤이 좋아요 프로는 고정 게스트 외에 대낮도 아닌 한밤중에 레빈을 모셔야 하기에 정말 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섭외하기가 네. 상당히 힘들죠.
0: 아유,
1: 네.
0: 그렇죠. 누가 무슨 자기 고민을 지인도 아닌
1: 네.
0: 이 방송에서 터놓겠다고 하겠습니까?
1: 그렇죠.
0: 하지만 태장님 요구가 그러하셨거든요.
1: 아, 네.
0: 네.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명, 두 명 취재를 하여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이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1: 네.
0: 네, 그렇게 또 저희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고 방송에 참여를 원하신다며 직접 전화를 주시고 하면서 네, 애청자들의 사랑 선물도 보내는 등 사회에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네.
0: 네, 기자는 발로 뛴다고 당시 저는 취재거리를 찾아 골목 네.

0: 예, 간판을 쳐다보고 저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사연이 느껴지면 바로 취재 모드에 들어가고, 예, 그렇게 레빈들을 소비하기에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들리는 그 신수리부 아줌마가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기까지 한 적도 있고요. 네, 한 번은 그 꿈의 생방송실에 마이크를 마주하고 앉았는데 제 앞에서 대담을 펼쳐나가야 할 상대 레빈이 없는 것입니다.
1: 아유,
0: 네, 꿈속에서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마 모든 기자분들이 공감할 화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그렇죠.
0: 네.
1: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그런
0: 네,
1: 꿈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항상 이제 또 집중을 해야 하고, 네, 방송의 그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이런 예민함에서는 둘째를 임신한 그 사실도 감추셨다면서요.
0: 아유,
1: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둘째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들으면 어떡할까요? 걱정도 되고 하네요. 아, 제가 반프로를 약 2년 반을 했습니다. 네, 입사해서 1년 반쯤 되는 때였을까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한참 반프로인 것입니다. 네, 다행히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 티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한참 배가 부를 때가 한겨울이라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6개월이 되도록 눈치를 못챈 것입니다.
1: 아유,
0: 네.
1: 네. 6개월이면 그래도 나름 배가 부룩했을
0: 그럼요,
1: 텐데,
0: 엄청 부를
1: 아유,
0: 때죠. 지금은 뭐 임신을 하기 바쁘게 모두 또 얘기를 하고 그러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네.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네. 자, 그러다 여자의 촉감이 맞은 거죠. 태장님께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하셔서 방송국에서 빨리 방송하러 나와야 한다고 소식이 옵니다.
1: 두달 만에요.
0: 네. 출산 휴가가 뭐석 달이지
1: 네,
0: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담당 아나운서가 전근을 하게 되어 당시 여성시대 그 자리가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여 저는 두말 없이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출산한 지두 달밖에 안 되는 때라 가슴에 손수건을 놓고 바꿔가며 출근을 하다 보니까 유선염이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1: 아이고,
0: 네, 또 그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유축기로 짜부릴 정도로 많던 그 모유도 서서히 가버리더라고요. 네, 첫째 때는 뭐돌 임박까지 모유 수유를 했는데 둘째는 몇 달밖에 못 먹인 것이 늘 가슴에 걸립니다. 네,
1: 그렇죠.
0: 그때를 생각하면 둘째한테 늘 죄지은 기분이죠.
1: 네,
0: 네.
1: 어머니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아닐까
0: 네,
1: 싶습니다.
0: 그래요. 기존의 여성시대 프로, 지금의 좋은 세상 프로를 하는 20여 년 동안 저는 늘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이 취재를 물색하고 사연 깊이 파헤치며 프로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알기에 어느 한 프로 허투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희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는 5분, 10분 전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만나는 그런 내빈들에게 사전 비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네, 원고를 통해서 그분을 료애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사회자로서 그분의 또 다른 사연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에 또 사전 비고는 필수고요. 그리고 다음 사회자는 내빈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긴장을 풀고 방송에 적응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며 끄덕끄덕 공감대를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 그분도 저희한테 집중을 하게 되지요. 또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내빈은 우스개도 하고 사투리도 써가며 최대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1: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실에 오시면 긴장을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 방송국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방송실 내에서 수시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밖에 계신 담당 편집과 교류를 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원고대로 될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물음이라든지 또 버려야 할 질문이라든지 프로의 원만함을 위해서 최대한 눈치가 빨라야 하죠. 네, 이렇게 게스트 사회자, 편집 3인의 협력과 조화로운 교류로 우리 좋은 세상 프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0: 이 감동적인 사연은 함께 울고 웃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자는 상대방의 사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의 눈물 버튼을 적정 시간에 눌러주지 않거나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40분이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에 수시로 시계와 원고를 번갈아가며 체크를 하고 대화의 주제가 샛길로 이탈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네, 또 원고를 작성하느라 취재와 편집에 심혈을 기울인 담당 편집의 로고가 헛되지 않게 물음 하나라도 허투루 보일 수가 없기에 40분 내내 신경을 써야 하지요.
1: 네.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공감하지요.
1: 네. 한마디 한마디, 네.
0: 네,
1: 너무
0: 오늘
1: 공감이
0: 함께
1: 갑니다.
0: 생방송을 하시는 또 아나운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재채기나 기침이 나오면 잽싸게 마이크를 껐다 켜거나를 또 그대로 잘못 나갈 경우에는 생방송임을 리해를 시키고 적당히 애드립도 치면서 무난하게 방송을 이어나가기도 하고요. 네, 사회자가 들을 경우에는 괜찮지만 방송실을 나가야만 해결되는 생리 현상은 생방송 내내 참아야 하는 그런 곤욕을 치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0: 이건 아마 뭐 생방송을 하는 모든 아나운서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1: 네, 그래요. 뭐 지나고 나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도
0: 네.
1: 있겠지만, 네, 그 당시 매 상황 하나하나가 진짜 네, 큰 어려움이
0: 정보 교류에 한몫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매일 100통 넘는 정보를 받으며 그 정보들을 재빠르게 오차 없이 기록하며 전화한 분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하도 많은 정보들을 100분 내 쉬지 않고 전달하는 이 아나운서는 과연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궁금해서
1: 네.
0: 아침 일찍 방송국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1: 그러셨어요.
0: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100분 내내 방송실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끄덕끄덕 졸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손가락은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고 저희 입은 정보를 내시는 분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1: 네,
0: 싶습니다.
1: 그렇죠.
0: 네, 애청자분들의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느라고 고생을 한다고 직원분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찰떡 증편의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한아름씩 사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중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이 밤이 소하여 프로에 모셨던 분인데요.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자립도 못하는 아내 대소변을 받아내며 90대 로모를 모시며 용하게 버텨진 분이 드디어 회복된 아내의 호전 상황을 전하며 저의 정보광장 프로를 통해서 또 아들까지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다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네.
1: 네, 그래요. 다양한 또 사연들이, 네, 뭐, 얘기하려 하면, 치면, 뭐, 밤을 새도, 네,
0: 네.
1: 이어질 것 같은데요. 늘 노력하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선생님께도, 목소리로만 청취자들과 만나던 때로부터 카메라 앞에 설 기회가 또 차려지셨다면서요.
0: 네, 2017년 4월 5일부터 저는 방송국 영도분들의 인정과 지지 하에 건강이 보인다 프로의 PD를 맡으면서 네, 편집과 사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취재와 편집 사연은 물론이고 의상과 메이크업 모두 절로 하는 등 들끓을 열정으로 중의와 심리상담사, 요리 전문가를 모시고 네, 2017년부터 또, 네, 2021년까지죠. 도박 448개에 달하는 건강 지식들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네, 건강 상식 잘, 전달을 하셨네요.
0: 네.
1: 그래요. 위에서 언급한 프로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가족과 이제 자녀분들한테 아쉬움과 미안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제가 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주 일가는 468수 네, 청취자분들한테 선보였던 것 같고요. 네, 큰애 때도 뭐 큰애를 혼자 집에 두고 와서 애가 창문을 열고 엄마하고 불렀던 적도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 둘째 때도 예방접종을 놓쳐서 뭐 수학교에 입학해서까지 맡은 적도 있었습니다.
1: 아이고,
0: 네.
1: 네. 뭐 미안한 마음이야. 또 전화를 하면
0: 네,
1: 어찌나 말할 수
0: 그럼요.
1: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이어갈 또 시간.

0: 있는데 소망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전해 주실까요?
1: 네, 끝으로 좋은 환경에서 제가 꿈을 이루도록 늘 응원을 하고 밀어주셨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0: 네.
1: 또 저희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지지를 해준 방송국 영도분들과 동료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저의 차에 앉아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시거든요.
0: 아, 네.
1: 네, 아직까지 고동을 하실 때두 어머니 모시고 또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애들 뒷바라지도 끝까지 할 테고요.
0: 네.
1: 또 아버지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뭐 나중에는 제가 평생을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직업, 대화를 하는
0: 네.
1: 대담프로 많이 했으니까 어머님들이 또 홀로 계시는 어머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직업을 하면 어떨까 요즘 구상 중입니다.
0: 아, 네,
1: 네.
0: 그래요. 지금까지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한 자세로 방송에 임했고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 정말 샛말 같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는데 입안 가득 시원한 느낌과 은은한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고 쌓였던 피로까지 가셔버려 우리는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샛말 같아입니다. 빛깔이 아주 산뜻하고 맑았다는 뜻으로 샛말간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비롯한 맑은 하늘, 깨끗한 유리 등에 알맞게 쓰입니다. 샛말 같아에는 또 살결이 티가 없고 맑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정말 샛말 같고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촉촉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면 보는 이까지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맑고 고운 샛말간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작은 트러블이 잦아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피부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꼼꼼하게 기본 스킨케어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가꾼 덕분에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가 샛말 같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샛말 같아에는 또 공기 같은 것이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탁한 도시 공기에 지친 현대인들은 휴일이 되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 샛말간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골에 위치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샛말간 공기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샛말 같아는 물과 사물의 빛깔, 사람의 피부, 자연의 공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맑고 산뜻한 풍경을 마주할 때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면 평범한 일상의 풍경도 더욱 정겹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외교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각지에서 습금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면 진흥을 이끌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일본 전 중의장 고노 요헤이의 서거에 조선을 보냈습니다.
1: 보도이어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 연구원에서 편집한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이 최근 조항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해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중국과 세계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중대 외교 리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이 있고 대국 책임을 구현하며 인류 발전의 흐름을 인도하는 일련의 새 리듬과 새 조장, 새 창의를 제기한 동시에 우리나라 대외 사업을 지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습근평 외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외교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하고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와 결부한 중대한 리론 성과입니다. 이는 외교 분야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국정운영 사상의 집중적인 구현으로서 중국 외교 리론과 실천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막수주의 국제관계 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신시대 우리나라 대외 사무를 위해 근본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은 습근평 동지가 201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 외교사업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됐습니다. 저서는 보고와 연설, 강연, 축사 등 134편을 수록했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에 저작 63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에 저작 71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외교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소호를 잘하는 한편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 한층 더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바른 길을 따라 개척 혁신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 관계의 새 구도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키고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0: 한층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한층 더 튼튼한 전략적 지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곰충 총소기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위는 괴기의 초태에 각 기들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면서 신품질 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망종절기에 흑룡강 승의 주요 농작물은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식물 보호의 도움으로 전통 여름철 농토 관리 사업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칠대하시 가자하구의 옥수수 밭에서는 4대의 자조 분무기와 식물 보호 무인기가 협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칠대하시 가자하구 만룡촌의 당지부 서기 임청영은 올해 기계에 스마트 분무 시스템이 추가되어 약의 분사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습곰평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이 전통 산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꺼번에 몰아가거나 거품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하나의 모델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곰평 총서기는 각지들이 실제 상황에 맞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하며 현지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하고 지역의 자원 조건, 산업 기반, 연구 조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롱장 안정화 작업 계획을 이행하고 장비 갱신과 자동차 신구 교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비 공업의 주요 산업체인 고품질 발전 행동을 확과 성과 보급 응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시작에 해 사천성은 인공지능을 1호 혁신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전송의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가 4천억 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사천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 산업이 기술 돌파에서 상업적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고신구의 사천성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에서는 약 30대의 로봇이 공정사의 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포착, 운반 등 정밀한 동작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가 융합된 훈련 방식을 통해 로봇의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훈련장 책임자 풍진우는 우리 1기에는 송도에 현장 데이터 수집 장비 100개 작업장을 마련하고 2기에는 자공, 의빈, 광원 등 하위 지구급 도시에 차례로 상응한 지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지방 특색의 건강관리봉사, 공공봉사, 공장 운영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신품질 생산력이 신속히 성장해 산업 승격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1사분기에는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부가가치가 전체 규모 이상 산업의 35.1%를 차지하여 밸런스트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탄소계량센터의 리민비 주임은 다음 단계로 기술연구개발, 표준제정, 성과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계량 기준, 탄소계산 방법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가의 이중탄소 전략의 실행과 복권의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두고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계 정돈시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 이행하고 2025년도 중앙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 수지 심계에서 발견된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격히 해 재정

0: 재무제재 개혁을 심화하고 재정과학관리의 실리는 교육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공정성을 촉진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교육강국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한 전략과제를 이행하고 덕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며 과학기술과 인재에 대한 교육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공공봉사의 질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육 자원의 통합 배치를 최적화하고 투자 보장을 강화하며 소양 교육을 깊이 있게 시행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해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임을 지적하면서 중점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생태계 최적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 과학기술, 정책의 조합 조치들을 잘 수행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초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고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1: 1993년 당시 관방장관으로 재직 종의된 고노 선생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고노 담화는 현재까지도 공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고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해 종일 관계가 정상궤도에 복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0: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북경시 서성구와 섬서성 한중시는 직책과 과업에 집중해 동료와 실질적 지도를 강화해 학습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학습교육 이후 북경시 서성구는 학습 점검 개선을 일체화해 진행했으며 980건 이상의 정비와 정리 내역을 작성하고 113건의 역사 자료 문제 목록을 만들었으며 현장 방문, 민원 처리, 행정 절차 체험, 중요 지점 근무 등 680개 이상의 주요 임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도시 갱신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노후 주거지 종합 정비와 이home 건물 개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리가의 한 노후 주거 아파트는 철거 후 재건축돼 주민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파트 관리 봉사와 부대 시설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월단 가도에서는 조사와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 공급 접목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논서를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상하 연동을 강화하며 공동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합력을 형성하며 학습 점검 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고품질 발전과 고효율 관리를 저해하는 일련의 심층적 모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학습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시작된 이후 섬서성 한중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에 파견해 현장 방문, 시장 주체의 경영 발전 수요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의 차산업, 전자상 거래 등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시장 진입 주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업 공장 설립, 점포 개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업계 표준이 불명확하고 업무 지침이 통일되지 않아 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가는 상황이 발생해 프로젝트 추진 효율과 산업 품질 향상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시 행정심사봉사국은 여러 부문을 주도해 각 분야의 법규 기준, 심사 절차, 규제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차 생산, 라이브 전자상 거래 등 업종을 위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한다고 표했습니다. 대중을 위해 당을 세우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인 결책을 내리고 실속 있는 실천을 한다는 총적 요구에 입각해 대중과 기업, 기층을 위해 봉사하고 학습 교육 성과를 경영 환경 최적화와 고품질

0: 브라질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할 것입니다.
1: 2026 글로벌 인권 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이 11일 북경에서 개최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대빈들은 인권 존중과 보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습금평 주석은 2023년에 글로벌 인권 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에 축하 서한을 보내 안전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며 협력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네 차례의 국가 인권 행동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권 사업에서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벤들은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인권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여 개 국가와 유엔을 망라한 국제기구에선 400여 명의 국내외 레빈들이 회의에 참석해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촉진하는 단계적 목표와 지표적 과제, 구체적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고코 김홍아였습니다.

0: 시사 해설.
1: 천춘이 무라야마 영종 앞으로 걸어가 옛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고노는 추도사에게 일본의 전후 력사 인식의 중요한 공식 문서로 되었고 침략 력사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침략 전쟁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사죄한다는 것은 곧 침략 전쟁 자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명예 교수인 고게츠 아츠시는 기자에게 고노 다마가 당시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오랫동안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고 부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가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대와 상반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위안부 조각사항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또 정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추모회의 말미에 고노는 이제 정치는 다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군비 확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당신이 계속해서 평화를 확고히 호소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매우 요감식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절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담을 수 없고 짧은 바늘로는 깊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도량이 작은 사람은 않고 자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 하루라도 잊지 않으면 한 사람의 정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간부들은 업무 수여와 결부에 배움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마크스주의 이론, 특히 신시대 당의 혁신 이론을 학습하고 당사와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학습하며 경제와 정치, 법률, 문화, 사회, 관리, 생태와 국제 등 제반 분야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을 학습함으로써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실천에서 오고 실천은 진정한 재능을 키워줍니다. 당과 국가 사업이 관련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지도 간부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천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것은 지도 간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신중국 창건 초기에 해군을 편성할 때 당중앙은 소경광 동지를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경광 동지는 총대로 해군을 접촉해 본 적이 없었으며 수영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해군을 무에서 유로 바르게 발전시키며 당중앙에서 맡겨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 속에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연대를 거쳐온 많은 앞시대 혁명가들은 모두 실천 속에서 경제와 과학기술, 외교 등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재능을 키우려면 배워야 하고 칼날을 세우려면 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천 속에서 단련된

한동진은 사업은 하면 할수록 도가 트고 잘하게 되며 재미가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실천이라도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지 경험을 잘 총화하고 연구하는지에 따라 수학의 다소와 재고의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100년 분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와 둔탁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0: 유수추적하는 요지입니다.
1: 나 전파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생활 가계부에 영향 주고 있습니다. 바디워시, 샴푸부터 비닐봉지, 포장상자, 패스트 패션 유류 운동화까지 가격 인상 목록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조사기관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월 28일까지 4주간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의 바디워시 평균 소매가가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고

0: 여 잉크 사용량을 절감했습니다. 옷장 속 의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 이후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폴리에스테르 공급업체와 의류 제조업체의 니온을 압박하고 있어 자라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의 일평균 통항량은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정상 수준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 등 국가들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원유를 홍해로 우회 수출할 수는 있지만 수송 능력은 부족 부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출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중동 유전의 대규모 생산 중단과 감산을 직접적으로 초래하고 정유 공장의 대량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빠르게 치솟으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령 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는 어려우므로 세계 원유 시장은 상당 기간 수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고 고유가의 영향은 연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진 원장은 석유는 공업의 혈액과 같다며 유가 상승이 최종 소비재로 전달되는 주요 경로는 다음 네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휘발유, 경유 등 연료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 도로 해상, 항공 물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생필품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진 원장은 포장재 부족에서부터 세탁용품 가격 인상까지 이러한 것 보기에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공통의 상류 원료인 나프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벼운 분해구로 현대 산업체계의 효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5천 종이 넘으며 90% 이상의 일상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 섬유 제품, 일용화학 제품, 화학 비료와 농약, 의료용품, 전자 제품, 건축 자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단되면 나프타 공급이 갑자기 긴장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생산 체계 전체가 쌀없는 박집기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은 거대한 산업 체인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왕진 원장은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리처럼 맞물리는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상류 단계의 아주 작은 변동이라도 최종 소비 시장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시에 석유는 소비 분야에서 뚜렷한 기능 고정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
3: 분석과 설명.
4: 오늘은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까지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2월에 약 160억 달러에서 약 18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감소폭이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환율 안정 압박, 지정학적 갈등의 충격, 외환 보유와 관리, 전략적 자립 추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터키가 단행한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자 위험 부담 회피라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정세가 갑자기 격화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고 외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자본 유출 위험도 높아져 터키 리라 화폐의 평가절하 앞

0: 압박이 커졌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년간 역사적인 동화 가치 하락, 치솟는 동화 팽창, 빠르게 증가하는 외환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매각은 유동성 준비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활용하여 지급 압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위여서 외부 충격 앞에서 드러난 터키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가 환율 안정과 통화 팽창 통제라는 이중 과제를 장기적으로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환 유동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가 뚜렷이 증가할 경우 미국 국채 감축은 단기간에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여 외환 시장을 지원하거나 대외 채무 상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은 당면 글로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운행됨에 따라 미국 국채 가격이 뚜렷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 미국 국채를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부상 가격 변동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자산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은 전형적인 위험 부담 회피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금융 결정에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 정책에서 전략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터키는 다자 관계 속에서 더큰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는 단일 금융 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일정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규모 측면에서 볼때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체계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대체로 상징적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흥 경제국들의 외환 보유고 운용 방식 조정은 점차 국제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러브스토리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오늘은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자, 다양한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눈치 게임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눈치 게임. 네, 그래요.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또뭐 직장생활에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또 다양한 눈치 때문에 눈치 보다가 생겼던 에피소드들, 눈치 싸움을 했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인 위챗 졸광 한어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은 일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다 이제 마친 상태라면, 그러면, 칼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밥값을 낼까? 아, 눈치 봅니다. 눈치 보다가 서로 웃음이 빵 터뜨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또 재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이제, 뭐, 다 계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이런 재밌는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또 계산, 하라는 듯, 네. 또 눈치를 주는 상황이죠, 서로. 네. 좋은 또 참여 문자, 네, 그래요. 또 멋진 우정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희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TV 볼 때, 눈치 싸움을 합니다. 아빠는 스포츠나 뉴스 채널을 선호하고요. 엄마는 드라마 시간 되면 절대 리모컨을 안 뺏기려고 합니다. 둘의 눈치 싸움을 보는 저도 괜히 긴장하게 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부모님들 또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네, 또 발생을 하죠. 그래요. 또 서로 이어폰 어찌 보면 그 리모컨을 네, 손에 쥐는 자가 네, 채널의 그 조종권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바로 휴

누가 쓰는 것에 대해서 동료들끼리 눈치를 많이 봅니다. 회사에 금방 입사한 네, 말단인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휴가를 다 쓰고 난 뒤에서야 조심스럽게 휴가를 내게 되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렇게 눈치보다 결국 본인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그냥 또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뭐. 본인이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또된 것이 바로 휴가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늦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을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1: 사람로 어떻게 해?
2: 내 모습 비밀화 또 합니까?
3: 아, 여정아. 아, 따따하구나.
1: 아이,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를 결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심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두세 없댄지.
2: 아, 60에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에 우리 독도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집 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 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도 끝에 나 데리고 어땠지 합니까?
1: 어땠습니까?
2: 아, 양로철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이 찾아갈게지 나를 왜 찾아왔습니까? 예?
2: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
4: 오가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4: 머리 맞으시죠?
1: 우리 패들 왔습니다. 도움이 되서
2: 왔습니다.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 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나게 알고 오겠습니까?
2: 예, 시드만 그렇구만.
4: 야,
2: 이런 것들.
1: 야, 내 자네를 이제 벗었다 나도 두서 입느라고.
2: 예.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없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1: 빨리 와,
2: 없대. 없대라고.
1: 예, 없대십니다.
2: 아우,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저기는 지냈다가 봐도 구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그때가
1: 뻗어졌어. 야, 어떻게 그럼
2: 또 맨날 이게 어찌입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 예, 그럼 자겠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속에 두개 바른 것 생각할 수 없어.
1: 아, 두개 바른 것은 어떻다고 그래?
2: 내 지내, 지내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놓자.
1: 그래, 저기.
2: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예.
1: 아,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되고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쉴 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 줄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네,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극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은 중국 인민이 초유 생활을 누리게 하고 점차 부유해지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총화하고 여세를 몰아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재반 분야의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심화하고 확대해 개혁과 개방이 상호 촉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유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찰나 등산길 옆에 자리한 샘물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정말 샘말 같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는데 입안 가득 시원한 느낌과 은은한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고 쌓였던 피로까지 가셔버려 우리는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샘말 같아입니다. 빛깔이 아주 산뜻하고 말 같다는 뜻으로 샘말간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비롯한 맑은 하늘, 깨끗한 유리 등에 알맞게 쓰입니다. 샘말 같아에는 또 살결이 티가 없고 맑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는 정말 샘말 같고 깨끗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이 촉촉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면 보는 이까지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는 맑고 고운 샘말간 피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작은 트러블이 잦아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피부 관리를 시작했는데요. 매일 꼼꼼하게 기본 스킨케어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가꾼 덕분에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가 샘말갛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샘말 같아에는 또 공기 같은 것이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탁한 도시 공기에 지친 현대인들은 휴일이 되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 샘말간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골에 위치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샘말간 공기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샘말 같아는 물과 사물의 빛깔, 사람의 피부, 자연의 공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맑고 산뜻한 풍경을 마주할 때 이 단어를 떠올려 사용해 보시면 평범한 일상의 풍경도 더욱 정겹고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선간공제 처리 규정 시행을 인쇄 발부해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선간공제를 규범화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선간공제란 전국 통일의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의료보험

지갑을 설립하고 공제 한도를 설정해 규정에 외손자, 외손녀가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 인원은 국가의료보험 서비스 플랫폼 APP, 성급 의료보험 서비스 플랫폼, 보험 참가 지역 의료보험 취급기구 창구 등 여러 개 경로를 통해 공제 관계를 구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 관계를 구축할 때 공제인은 약속서를 체결하고 약속 사항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한 명의 공제인은 여러 명의 가까운 친족과 공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한 명의 피공제인도 여러 명의 가까운 친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날짜 변경 20기가 확보가 웨이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방법은 iOS의 캐시 관리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날짜를 변경해 iOS가 오래된 캐시가 많다고 인식하게 해 자동으로 캐시를 정리하는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 공식 고객센터는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만약 시도해보고 싶다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백업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고객센터는 이런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동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사용, 네트워크 연결, 앱 정상 작동 등에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하루 한 줌의 콩이 수명 연장과 혈압 통제까지 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콩및콩 가공품을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 발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4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 33g의 콩 가공 늘려도 추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 콩류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중 가용성 섬유가 발효돼 생성되는 단쇠 지방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콩 이소플라본 역시 혈압 강하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콩 및 콩 가공품 섭취와 고혈압 위험 감소 사이에는 확률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구는 콩류 등 식물성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보호 효과에 대해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조절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옷차림에서의 건강관리 세부사항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선택과 착용은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남중의학대학 제1임상의학원 중의양생교연실 주임 려페와는 한켤레의 부적절한 양말, 특히 양말목이 너무 조이는 디자인은 발목의 경락을 손상시키고 기혈을 차단해 많은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료폐와는 발목은 인체의 하지 기혈 순환에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의 혈액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역류돼야 합니다. 너무 조이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하지의 혈액순환을 직접 적소음신경 세 가지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삼음교혈과 신경혈맥인 대개혈은 모두 발목 주변에 있습니다. 발목 부분의 경락과 경혈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기혈이 내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경맥 정지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삼 양담경 하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기증, 이명, 상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족대 음피경 승청 기능이 손상되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식사

다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스키바울을 입고 조카를 응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조카가 첫 시험부터 승리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리겐은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오늘은 평상심으로 시험에 임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모든 친구들의 축복에 힘입어 시험을 순조롭게 잘 치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봉우는 딸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올해 연길 시험구에는 연변 1중, 연변 2중, 시제 1고급 중학교 등 3개 표준화 시험장이 설치됐으며 총 114개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각 관련 부문은 오차형, 루락형을 목표로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3,328명 수험생들이 청춘과 꿈의 약속을 순조롭게 완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호위했습니다.
1: 많은 관심을 모았던 2026년 대학 입시가 6월 9일 18시 15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연길시험구 연빈일중 시험장에서 생물과목 종교종소리가 울리자 수험생들은 차례로 시험장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달려가며 시험을 모두 마친 기쁨을 나눴습니다. 수험생 곡홍우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중 생활을 원만히 마칠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신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험생 대미기는 정말 기쁘고 설렌다고 하면서 앞으로 바람이라면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고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대학 입시는 모두
0: 입시를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여 소원을 성취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7,755명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 참가하게 되며 8개 시험구, 10개 시험 장소와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호하여 연변 1중, 연변 2중 시험 장소에서 무선 전신 검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점검, 감시 측정 설비 운행 등 상황을 자세히 둘러보고 나서 주당위 조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광범한 시험 사무 관련 3.1군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하고 이들이 시종일관 신종을 기해 재반 준비 사업의 모든 과정, 모든 부분을 거듭 정리 보완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이라며 확실하게 들어주어 조용하고 질서 있고 편안하고 쾌적한 입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입시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시름을 놓으며 사회가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로정에서의 한 차례 중요한 시험이며 더욱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이루기를 병행해 시험지 기밀 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고 시험장 관리,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신형 첨단 부정 행위를 방지 타격하여 시험장 질서와 입시 공평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입시생들이 공정한 입시 환경 속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입시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입시생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교통정리, 소음관제, 음식안전, 비서방지 등 종합보장을 참답게 잘하고 입시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인문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입시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신감을 높여 수준을 발휘할 수
1: 6월 9일 2026년 길림성 사회과학보급주간이 우리 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사회과학보급주간은 성당위 선전부와 성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조당위 선전부와 조사회과학계연합회에서 주관했으며 연변박물관과 시문화텔레비전방송 및 관광국에서 협조했습니다. 주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선행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입니다. 가동식에서는 조선족 특색 가무 공연과 무형문화재 수공예품 전시, 문화창의제품, 과학보급 도서 및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300여 명의 군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0: 현장 체험과 조제전 시 관람을 통해 참가자들은 동북 변경 역사 문화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했습니다. 아랍원대에 의하면 현재 우리 주에는 6개 성급 사회과학보급 기지가 있습니다. 성사회과학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류립신, 성당위 선전부 이급순시원 류빈,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 박군봉, 성사회과학원 이급순시원 전일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그일 예능 프로그램 하하하하6 연길편 본편과 미식 특집이 방영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몰입형 여행 체험 형식을 통해 연길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과기 문화 관광의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 문화 관광 선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촬영부터 방영까지 높은 관심을 유지하며 여러 플랫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전파 효과를 형성하며 전국적으로 연길 여행과 연길 인증샷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도시 인지도와 문화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연길편 촬영을 넘어섰습니다. 총 좋아요 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 플랫폼에서는 관련 인기 검색어 48개가 순위에 올랐고, 프로그램은 각종 영상 플랫폼에서 322차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전 채널에 걸친 입체적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길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도시 대표 명소들이 화면에 등장했으며 아름다운 변경 풍경과 원형 그대로의 민속 풍모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연길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색 음식은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제 요소였습니다. 냉면과 꼬치구이, 산낙지, 돌솥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생생하게 소개되며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방송에 나온 음식 목록과 여행 공략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따라 연길의 골목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연길 음식 문화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도시 문화 관광의 내실을 더욱 풍부하게
0: 보였으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가무금
2: 행복한 동네의 열람에서 꿈을 키워가는 6월 향해 남성 국민 140여 명과 전부의 영아를 총살하고 부녀와 90여 명의 아동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두었고요. 전에 집 건물들을 전부 불살려 버렸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이렇게 독일 파쇼에 의해 훼멸되었고요. 리디츠촌과 파심초 락천에서 죽은 전 세계의 아동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 11월 국제민주불연회가 모스크바에서 리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대표들은 분노에 차서 제국주의 분자들과 각 나라 반동파들이 아동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 죄행을 폭로함으로써 세계 각국 아동들의 생존권과 보호권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의에서는 매년의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국제민주불연회표에서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의 아동절을 폐지하고 6.1 국제아동절로 통일을 하였고, 1949년 12월에 6.1 국제아동절로 원래의 4월 4일 아동절을 대신한다고 선포했답니다. 네, 올해는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친구들께 다시 한번 명절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꽃명절 노래 부르자 노래 듣고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 함께 풀어갈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서 흑백의 인종 차이가 날까요? 사람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데는 네 가지 물질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즉, 멜라닌, 산화, 그리고 환원된 헤모글로빈, 카로틴, 멜라노이드 등이 있는데요. 피부색은 피부에 흐르는 혈액의 빨간색에 카로틴의 노란색, 멜라닌의 검은색이 보내어져서 결정이 됩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멜라닌인데요. 이 멜라닌은 대개 페놀 분자가 농축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피부의 멜라닌은 티로신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때문에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거겠지요. 친구들, 만일 사람의 손톱을 깎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길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깎아버려도 감각이 없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까요? 손톱과 머리카락을 깎아버리지 않고 또 신경이 없고 혈관도 없기 때문에 발톱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 것입니다. 손톱이나 발톱은 하루에 0.1mm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손톱과 발톱이 자라면 자꾸만 자를 때의 경우이고 또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훨씬 더 느리게 된답니다. 친구들, 파리는 자꾸만 발을 비벼대고 있는데요. 혹시 발이 아파서일까요? 혹시 파리를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파리는 어디에 앉아 있으면 쉴 새 없이 발을 비벼대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파리의 호각기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파리의 생활 습성 때문에 파리의 온몸은 세균으로 더럽혀 있는데요. 파리가 발을 비벼대는 것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는 코가 없지만 후각기관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파리의 머리 위에는 작은 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3600개의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후각세포 하나에 몇백 개의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돼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파리의 촉각에 자극을 주면 재빨리 신경전자 임플러스로 변화를 시켜주는데요. 대뇌의 그 부동한 임플러스 신호에 근거하여 물체의 성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파리의 다리에는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나 있는데 이런 털에도 냄새를 맡기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리는 물체에 내려앉은 다음 다리에 있는 부드러운 털로 물체의 성질을 신속히 판단을 한답니다.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는 먹이와 같은 물질이 쉽게 들어붙어 있는데요. 무게가 증가되면 날기 힘들기 때문에 파리는 발을 자주 비벼대서 발에 묻은 이 물질을 털어내게 된답니다. 그래야만 냄새를 더 잘 맡고 또 날아다니기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파리의 몸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묻어있는데 적어도 60여 가지

세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체내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균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리는 왜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일까요? 파리는 세균의 감염을 방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답니다. 파리는 7에서 11초 사이에 음식의 영양 성분을 체내로 몽땅 흡수해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자마자 배설물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때문에 세균의 체내에서 번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번식 능력이 아주 강한 세균을 만나면 파리는 항균 작용이 있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이러한 세균을 소멸해 버립니다. 측정에 의하면 이러한 단백질은 농도가 0.01%만 되어도 여러 종류의 병균을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살균력은 페니실린보다 몇백 배나 더 강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리는 쓰레기를 먹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0: 네, 올해의 6.19 자정절도 소중한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6.19 자정절이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였겠지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는 착하고 바른 마음씨로 자신의 교정에 사랑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가길 바랄게요. 아쉽지만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평안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조화로운 연기를 건설합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총 외교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됐습니다.
0: 각지에서 습금총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전면 진흥을 이끌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 리강 총리가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일본 전 중의장 고노 요헤이의 서거에 조선을 보냈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조항 당사문헌 연구원에서 편집한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이 최근 조항문헌 출판사에서 출판돼 해내외에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신시대 중국과 세계 발전 대세를 깊이 파악하고 중대 외교 리론과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이 있고 대국 책임을 구현하며 인류 발전의 흐름을 인도하는 일련의 새 리듬과 새 조장, 새 창의를 제기한 동시에 우리나라 대외 사업을 지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킴으로써 습근평 외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외교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부하고 중화 우수한 전통 문화와 결부한 중대한 리론 성과입니다. 이는 외교 분야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국정운영 사상의 집중적인 구현으로서 중국 외교 리론과 실천의 새 경지를 개척하고 막수주의 국제관계 리론을 풍부히하고 발전시켜 신시대 우리나라 대외 사무를 위해 근본적인 기준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0: 제1권, 제2권은 습근평 동지가 2013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 외교 사업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저작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편집됐습니다. 저서는 보고와 연설, 강연, 축사 등 134편을 수록했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의 저작 63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6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기간의 저작 71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외교문선 제1권, 제2권의 출판 발행은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이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근평 외교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는 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간부와 군중들이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부심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잘하는 한편,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한층 더 굳게 뭉쳐 20차 당대회와 당 20기 역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당과 국가 중심 과업을 둘러싸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모색하고, 바른 길을 따라 개척 혁신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와 세계 관계의 새 구도를 구축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 호소력, 구축력을 새로운 높이로 격상시키고,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새 국면을 부단히 개척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한층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한층 더 튼튼한 전략적 지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최우선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신품질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위는 괴기의 초태에 각 지들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면서 신품질 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망종절기에 흑룡강승의 주요 농작물은 성장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스마트 식물 보호의 도움으로 전통 여름철 농토 관리 사업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강평원 칠대하시 가자하구의 옥수수 밭에서는 네 대의 자조 분무기와 식물 보호 무인기가 협력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칠대하시 가자하구 만룡촌의 당지부 서기 임총영은 올해 기계에 스마트 분무 시스템이 추가되어 약액 분사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이 전통 산업을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꺼번에 몰아가거나 거품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하나의 모델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각지들이 실제 상황에 맞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하며 현지 특성에 맞게 분류하여 지도하고 지역의 자원 조건, 산업 기반, 연구 조건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향상시키며 산업의 고급화, 진흥화, 친환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새로운 량질의 발전으로 향한 전통 산업의 발걸음은 시종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우리나라 장비와 도구 구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 장비 갱신과 기술 개조 속도가 빨라졌으며, 전통 산업의 개조 승격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도총대변인은 다음 단계로 기계, 자동 등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사천성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맞춤형 스마트 산업이 기술 돌파에서 상업적 실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 고신구의 사천성 휴머노이드 로봇 훈련장에서는 약 30대의 로봇이 공정사의 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포착, 운반 등 정밀한 동작을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가 융합된 훈련 방식을 통해 로봇의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훈련장 책임자 풍진우는 우리 일기에는

0: 정도의 현장 데이터 수집 장비 100개 작업장을 마련하고 2개는 자궁, 의빈, 광운 등 하위 지구급 도시에 차례로 상응한 지방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구축해 우리 지방 특색의 건강관리봉사, 공공봉사, 공장 운영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남계획 시작에 해 우리나라의 신품질 생산력이 신속히 성장해 산업 성격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1.4분기에는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부가가치가 전체 규모 이상 산업의 35.1%를 차지하여 밸런스트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디지털 지능이 깊이 있게 강화되어 디지털 경제의 활력이 폭발적입니다. 친환경 발전은 고품질 발전의 기본이고 신품질 생산력 자체가 친환경 생산력입니다. 최근 국가탄소측정센터의 직원들이 복근성 복제의 한 철강기업의 탄소측정진단, 데이터 검증, 탄소 배출 계산 일치화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탄소 기반을 파악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탄소계량센터의 리민비 주임은 다음 단계로 기술 연구 개발, 표준 제정, 성과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 계량 기준, 탄소 계산 방법 등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가의 이중탄소 전략의 실행과 복근의 친환경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남교육 시작에 해 우리나라 첨단 제조업과 현대 봉사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항공 우주, 량자 기술, 생물 의학 등 분야의 혁신 성과가 빠르게 실현되면서 산업 발전이 고급화, 지능화, 친환경화, 신용화로 나아가고 신품질 생산력 육성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창림 부주임은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이라는 기반을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에 실물 경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전략적 기회를 포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실물 경제의 기반을 두고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 난제를 해결하여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1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심계 정돈시정 업무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관철 이행하고 2025년도 중앙예산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심계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 작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심계에서 적발된 문제에 대한 정돈시정 업무를 엄숙하고 참답게 진행해야 하며 유형별로 문제점과 시정과제 명단을 작성하고 목록별로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해 정돈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심계 단위는 문제점을 대조해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삼아야 하며 주관 부문은 정돈시정에 대한 지도와 동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문 간, 지역 간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을 더욱 강화해 정돈 시정의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심계 정돈 시정을 계기로 예산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경제 교류를 엄격히 해 재정 세무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재정 과학 관리에 실질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국 과학기술대회 정신 관철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확고히 하고 국가 중대 과학기술 과제를 효율적으로 조직 실행해 주요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난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미치는 전략적 지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 기초연구의 주요 방향과 중점 분야를 한층 더 명확히 해 원시적 창조에 유리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신속히 실현해야 합니다.

0: 교육을 깊이 있게 시행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한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심의해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임을 지적하면서 중점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 생태계 최적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생활방식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협력을 강화하고 법치, 시장, 과학기술, 정책의 조합조치들을 잘 수행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조안을 토론하고 원칙적으로 통과시켰고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도로교통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새로운 안전위험부담에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 각종 교통사고를 억제함으로써 인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더 잘 보호하고 고품질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11일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이며 전 중요한 의장인 고노 요헤이의 서거 관련해 유족 측에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조전에서 고노 선생은 일본의 원로 정치인이자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서 장기간 중일 우호 사업에 힘써왔다고 썼습니다. 1993년 당시 관방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고노 선생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고노 담화는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고노 선생의 유지를 계승해 중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합니다.
0: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교육이 시작된 이후 북경시 서성구와 섬서성 한중시는 직책과 과업에 집중해 동료와 실질적 지도를 강화해 학습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학습교육 이후 북경시 서성구는 학습점검 개선을 일체화해 진행했으며 980건 이상의 정비와 정리 내역을 작성하고 113건의 역사 잔여 문제 목록을 만들었으며 현장 방문, 민원 처리, 행정 절차 체험, 중요 지점 근무 등 680개 이상의 주요 임무를 인계받았습니다. 도시 갱신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일부 노후 주거지 종합 정비와 위험 건물 개조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리가의 한 노후 주거 아파트는 철거 후 재건축돼 주민들이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아파트 관리 봉사와 부대시설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에 대해 월단 가도에서는 조사와 방문을 통해 지역 자원을 통합하고 수요 공급 접목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적인 아파트 관리 부문을 도입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삼리야 1구 28동 주민 왕봉진은 문제가 생겨 연락만 하면 금방 달려온다면서 거주 품질과 봉사가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는 도시갱신 분야의 역사적 잔여 문제 목록 67건을 중점적으로 세분화해 목록관리, 지도기반 진행, 상황관리, 동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단회랑 공정을 포함한 일련의 민생 프로젝트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도시갱신의 실질적인 성과로 학습교육 성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조직부 최위천 부부장은 우리는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논서를 깊이 학습 관철하고 상하 연동을 강화하며 공동과제에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합력을 형성하며 학습, 점검, 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해 고품질 발전과 고효율 관리를 저해하는 일련의 심층적 모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학습과 산업 품질 향상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시 행정심사봉사국은 여러 부문을 주도해 각 분야의 법규 기준 심사 절차 규제 요구 사항을 통합하고 차 생산, 라이브 전자상 거래 등 업종을 위한 새로운 창업 지침을 마련해 시장 주체의 경영 정착을 위한 전방위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경영자 향범은

0: 계획 단계부터 자격증 취득까지의 기준이 생겼고 소방, 위생, 치안 등 여러 경영 요구사항이 통합돼 창업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됐다고 표했습니다. 한중 씨는 경영 환경 개선, 특색 산업 육성, 시장 주체 지원 등 주요 난제에 초점을 맞추어 현급 이상 지도 간부들이 1100개 이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점검했으며 현재 항목별로 조치를 세분화하고 종합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한중시 조직부 리초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한다고 표했습니다. 대중을 위해 당을 세우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며 과학적인 결책을 내리고 실속 있는 실천을 한다는 총적 요구에 입각해 대중과 기업, 기층을 위해 봉사하고 학습교육 성과를 경영환경 최적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로 전환할 것입니다.
1: 2026 글로벌 인권 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이 11일 북경에서 개최했습니다. 론단에 참석한 내빈들은 인권 존중과 보상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석근평 주석은 2023년에 글로벌 인권 사무관리 고위급 론단에 축하 서한을 보내 안전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발전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며 협력을 통해 인권을 추진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네 차례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권 사업에서 새로운 의료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레빈들은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하여 인권 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2개 국가와 유엔을 망라한 국제기구에선 400여 명의 국내외 레빈들이 회의에 참석해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인권행동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행동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고노 여여의 서거는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저녁 여러 일본 매체가 일본 자민당 전 총재 고노 여여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애도를 표했습니다. 올해 4월 기자는 일본 전 총리 무라야마 도이치의 추도식에서 고노를 만났습니다. 당시 89세에게는 천천히 무라야마 영종 앞으로 걸어가 옛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했습니다. 고노는 추도사에서 당신은 30여 년 동안 일본 역대 내각에 계승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신념과 깊은 염원이 그 대화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아시아에서의 일본 식민 지배와 침략 역사를 대했으며 이러한 역사적 책임감과 평화 추구는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평가는 고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993년 고노 여히 당시 일본 관방 장관은 고노 담화를 발표해 일본군이 조선반도 중국 통제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징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고노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일본의 전후 역사 인식의 중요한 공식 문서로 되었고 침략 역사와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침략 전쟁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사죄한다는 것은 곧 침략 전쟁 자체에 대한 사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일본 야마구치 대학의 명예 교수인 고게츠 아츠씨는 기자에게 고노 담화가 당시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는 오랫동안 역사를 직시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 되고 부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열심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는 의료사 문제에 대한

0: 태도가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대와 상반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위안부 조각사항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일본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일본 정부는 또 정군 위안부, 강제 연행 등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의 많은 출판사들이 교과서에서 위안부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일부 우익단체가 만든 교과서는 위안부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여성이라며 일본군이 강제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요즘 일본에서는 우익화 경향과 신형 군국주의 사조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노 다마는 무라야마 다마와 마찬가지로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여전히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정당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게츠 아츠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치 추모회의 말미에 고노는 이제 정치는 다시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군비 확장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당신이 계속해서 평화를 확고히 호소하는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요후 고노 다마를 발표하고 역사를 반성하며 평화를 지키던 고노 요헤이도 떠났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고노 요헤이를 추모하는 글의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가 악화되고 있는 지금 고천에서 집권자에게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질문은 아마도 오래도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노 요헤이의 서거는 한 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잡종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1: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초의 학습의 황금 시기, 인내 바 학습을 作为 首要 任务, 作为 일종 责任, 일종 정신 追求, 일종 생활 방식, 树立 梦想 从 학습 开始, 让 勤奋 학습 成为 青年 远航 的 动力, 让 增长 本领 成为 青年 青春 搏击 的 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수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방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간고분투의 정신과 고생을 낙으로 여기는 정신은 영원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발양해 나가야 합니다. 공산당의 간부라면 개인의 명예와 지위, 리익을 가볍게 보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며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벼슬 길에 오르는 것은 더욱 잘 살기 위해서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과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 회선이 빠르며 접수 능력이 강한 청년 간부들은 능력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겨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 배움에 열중하고 시간을 다투어 자신을 격상시킴으로써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책은 지식을 풍부히 하고 재능을 키우는 중요한 배움의 수단입니다. 모태똥 동지는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아도 되지만 책은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무에 몹시 바빴지만 틈틈이 독서를 했습니다. 리발할 때에도 책을 보면서 리발사에게 당신은 당신의 업무를 보고 나는 내 업무를 보겠으니 서로 각자의 일에 열중합시다 하고 유머러스하게 말해 배움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또한 마크스주의 이론, 특히 신시대 당의 혁신지론을 학습하고 당사와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학습하며 경제와 정치, 법률, 문화, 사회, 관리, 생태와 국제 등 제반 분야의 기초적 지식을 학습하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능을 학습함으로써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참된 지식은 실천에서 오고 실천은 진정한 재능을 키워줍니다. 당과 국가 사업이 관련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가 지도 간부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실천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것은 지도 간부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신중국 창건 초기에 해군을 편성할 때 당중앙은 소경광 동지를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경광 동지는 통계로 해군을 접촉해 본 적이 없었으며 수영조차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해군을 무에서 유로 바르게 발전시키며 당중앙에서 맡겨준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실천 속에서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연대를 거쳐온 많은 앞시대 혁명가들은 모두 실천 속에서 경제와 과학기술, 외교 등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났습니다. 재능을 키우려면 배워야 하고 칼날을 채우려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천 속에서 단련된 한동진은 사업은 하면 할수록 도가 트고 잘하게 되며 재미가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같은 실천이라도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지

0: 시험을 잘 통과하고 연구하는지에 따라 수학의 다소와 재고의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비 돌아치며 기계적으로 일하고 사무주의에 빠진다면 인식과 업무 수준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이상 내가 강조한 몇 가지는 모두 젊은 간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여러분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서의 신의 부대입니다. 여러분이 내공을 다지고 수양을 높이고 능력을 강화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서거나 뒤처지거나 탈락되는 자가 없이 모두 중림을 떠매시는 거목으로 성장해 두 번째 100년 분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와 종탁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까지 4주간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의 바디워시 평균 소매가가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바디워시, 샴푸, 세탁세제, 커피 캡슐, 생리대, 생수 등 여러 일상 소비품 가격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보도에 따른 로이터 통신은 중동 전쟁 이후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폴리에스테르 공급업체와 의류 제조업체의 미운을 압박하고 있어 자라, H&M 값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연합추장국 등 국가들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부 원유를 홍해로 우회 수출할 수는 있지만 수송 능력은 부족 부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출 통로가 차단됨으로써 중동 유전의 대규모 생산 중단과

0: 쓰고, 이는 최종적으로 빵, 육류 등 최종 식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석유화학 원자재와 공업품 가격을 상승시켜 플라스틱, 합성섬유 페인트, 세정용품 등 다수의 일용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항공유, 선박연료 등 비용을 높여 교통과 봉사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몇 가지 경로 중에서 화공원료 가격 상승은 일반 소비재와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왕진 원장은 포장재 부족에서부터 세탁용품 가격 인상까지 이러한 것 보기에는 독립적인 사건들이 모두 공통의 상류 원료인 나프타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벼운 분해구로 현대 산업체계의 효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생 상품은 5천 종이 넘으며 90% 이상의 일상용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포장, 섬유 제품, 일용화학 제품, 화학 비료와 농약, 의료용품, 전자 제품, 건축 자재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차단되면 나프타 공급이 갑자기 긴장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재 생산 체계 전체가 쌀없는 밥짓기의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향은 거대한 산업 체인을 따라 아래로 전달되어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왕진 원장은 현대 소비 체계는 석유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의존성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리처럼 맞물리는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상류 단계의 아주 작은 변동이라도 최종 소비 시장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동시에 석유는 소비 분야에서 뚜렷한 기능 고정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공급망의 취약성을 더욱 확대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
3: 분석과 설명.
4: 오늘은 터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감축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말까지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2월에 약 160억 달러에서 약 18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감소폭이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환율 안정 압박, 지정학적 갈등의 충격, 외환 보유와 관리, 전략적 자립 추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터키가 단행한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자 위험 부담 회피라고 분석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정세가 갑자기 격화되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지역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수입,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터키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고 외환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자본 유출 위험도 높아져 터키 리라 화폐의 평가 절하 압박이 커졌습니다. 터키는 최근 수년간 역사적인 통화 가치 하락, 치솟는 통화 팽창, 빠르게 증가하는 일상 계좌 적자 등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터키 통화 팽창률은 최고 80%를 넘어섰고 현재도 여전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 일부를 매각하여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국 통화 환율을 안정시켜 외환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을 지닌 준비 자산인 미국 국채는 달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우선적인 선택지로 되었습니다. 터키 경제학자 우르 골세스는 당면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채 매각은 유동성 준비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활용하여 지급 압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위여서 외부 충격 앞에서 드러난 터키 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터키가 환율 안정과 통화 팽창 통제라는 이중 과제를 장기적으로 안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0: 대외적으로 외환 유동성에 대한 즉각적인 수요가 또렷이 증가할 다자 관계 속에서 더큰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는 단일 금융체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일정한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규모 측면에서 볼때 터키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규모 미국 국채 매각이 단기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체계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대체로 상징적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흥 경제국들의 외환 보유고 운용 방식 조정은 점차 국제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글로벌 경제 구도의 변화와 금융 환경의 변동에 따라 신흥 경제국들이 보유 자산 구성에서 다각화와 위험 대응 능력 제고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터키의 경우 정책 방향은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 수준 제고, 유동성 관리 능력 강화, 외부 충격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한 민감도 완화,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다각화와 수입 에너지 의존도 축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율광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매일 아침 8시, 오후 4시면 저희 방송에서 흘러나오던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김설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주신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무려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2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2: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0: 시간 동안 저희도 같이 프로그램을 했지만,
1: 네.
0: 네. 또 막상 이제, 오늘이 선생님과의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니,
1: 네.
0: 느낌이 참 묘하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0: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아쉽고 그러네요.
0: 네. 오늘은 또 선생님께는 아주 특별한 날이죠.
1: 네, 그렇습니다. 22여 년을 몸담갔던 사랑하는 직장과 작별 인사를 하는 정년 퇴직의 날입니다.
0: 네.
1: 또한 제가 살아온 과정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도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0: 네, 어찌 보면 선생님한테는 또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1: 네.
0: 날이기도 한데요.
1: 그런 것
0: 네,
1: 같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0: 특별히도 선생님의 네, 그동안 듣지 못했던, 몰랐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네,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떡잎부터 남달랐던 아이셨다면서요.
1: 네.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라 치면,
0: 네.
1: 아마 지금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0: 네.
1: 네. 저는 고급 지식인이자 고위급 간부셨던 자애로운 아버지와, 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현모양처이신 자상한 어머님 슬하에 이남일녀 중 막내딸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구김살 없이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0: 네.
1: 네, 잠자리 채 들고 아랫마을, 윗마을 뛰어다니며 울바자에 내려앉은 잠자리 잡기에 여름이 없던 천진난만한 아이였고, 또 동네 병원집 언니네 사랑채에서 베개 조사기로 주사를 넣으며 병원 놀이를 했던 장난꾸러기 아이.
0: 네.
1: 도라카산 놀이를 한다고 벽돌 담장 위에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릴 뻔했던 말괄량이.
0: 네.
1: 네, 무더운 여름방학 때 죽은 병아리를 마을 도랑가에 묻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곤 그새 꼭 살아났을 거라 믿고 파헤쳤다가, 아유, 득실득실한 구더기 때문에 기겁을 했던 호기심 많은 아이.
0: 네.
1: 한겨울 열리지 않는 자물쇠를 호호 불다가 입술이 붙어버려 난리를 쳤던 엉뚱하고 장난기가 많았던,
0: 네.
1: 막말로 그냥 남자볼 게 아이였습니다.
0: 아유, 네.
1: 네, 하지만 또 삼촌 집에 놀러 가시는 할머니를 역전까지 바래다 쓰며 어쩌다 생긴 용돈 1원을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던 마음 따뜻한 손흥이기도 했지요.
0: 네.
1: 네, 8살 아이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자기 용돈을 줄 궁리를 했지 하며 또 친척들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요.
0: 네, 그랬었군요.
1: 네,
0: 네.
1: 그러다 소학교 3학년 때 다른 마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네, 즐거웠던 동년 시절을 잠시 접게 됩니다.
0: 네.
1: 내 반급 친구들도 없고 또래들도 별로 없는 조용한 마을이다 보니까, 또 샘도 살짝 들 때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성격도 조용해지더라고요.
0: 네.
1: 네, 그 시기 저희는 다른 집과 많이 다른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그때 잡지나 소설책을 비롯한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글짓기 수준도 나날이 향상되어 제가 쓴 작문들은 졸업학년 때 복습지강으로도 프린트되고, 네, 중학교에 가서는 장문 경연에도 참가하면서 중학생 장문선에 글이 실리며, 네, 처음으로 원고비도 타보고 책들도 상으로 받는 등 영예를 받아 안으며, 네, 글짓기의 소질을 보이게 됩니다.
0: 네. 글짓기에도
1: 네.
0: 소질이, 네,
1: 그렇습니다.
0: 다분하셨네요.
1: 네. 자, 그리고 아까 떡잎부터 남다르지 않았나 여쭤보셨는데요.
0: 네.
1: 사실 저희 어린 시절 유일한 오락 생활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0: 아, 네.
1: 네. 저는 주로 이 과학 할아버지와 꽃보니, 문예극장 등 방송을 많이 들었는데,
0: 네.
1: 그 당시 주로 아역 배움을 많이 하셨던 박미자, 조월선, 고호자 등 선생님들의, 저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0: 네.
1: 그래서 흉내도 곧잘 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그리고 문예극장을 들으면서, 추춘덕 선생님, 오학철 선생님 등 성우분들의 매력에 빠졌으며, 과문 낭독을 함에 있어서도 아이 소리, 어른 소리 바꿔가며 재밌게 신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물론 저희 아버지도 명절 때면 가내에서 펼쳐지는 가족 오락잔치에서도 늘 저에게 낭독을 시켰고, 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저에게 마이크를 선물로 사주셨으며, 네, 고3 때에는 아버지를 취재하신 기자님한테 부탁을 하셔서, 네, 김결 아나운서한테서 화술을 배우도록, 룡정에서 연길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잠깐 배우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네,
0: 네.
1: 딸 사랑이 남달랐죠?
0: 그렇죠. 네. 그
1: 네.
0: 당시에 룡정에서 연길로 이렇게 다니기도, 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던
1: 네,
0: 시절이었지
1: 버스를 타고
0: 않습니까?
1: 다녔죠.
0: 네.
1: 네. 지금도 친척들과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의 그 특별했던 딸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0: 네.
1: 제가 유치원 때는 항상 외태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는데,
0: 네.
1: 출근을 하시며 아이 셋을 키워야만 했던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의 긴 머리를 따줄 수가 없어, 아쉽지만 그긴 머리를
0: 네.
1: 뭉텅 잘라주셨거든요.
0: 아유, 얼마나 그 아까운 머리를,
1: 아유,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또 잘린 그 외태머리를 들고 붙여달라고 난리를
0: 아,
1: 쳤고요.
0: 네.

0: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하향 갔다 오시면 무조건 그 구경 리발소에 저를 데리고 가서 파마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또렷한데 하얀 가운을 입은 아줌마가 가죽 의자에 널판자를 놓고 그 위에 꼬맹이였던 저를 앉혀놓고 긴 전기선이 달린 묵직한 그 파마 집게를 꽂아주던 그 장면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구경 리발관 그 내부 환경이 또렷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렇죠. 지금은 볼수 없는 그런
0: 그럼요,
1: 환경인데,
0: 먼 추억이 됐죠. 하여 저는 늘 자신심이 넘치는 당당한 아이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한한 딸 사랑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소학 시절부터 고중 시절까지 웅변대회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늘 책을 들고 낭독을 하며 성우의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1: 그러고 보면, 이제 아버님께서 많은 또 지원을 해주셨고, 또 이제 막내딸이라 그러신지 더욱더 예뻐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0: 그러셨어요.
1: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마이크를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이 어린 딸의 재롱을 보시면서 남다른 꿈을 그려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학교 때 우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4년 내내 5점 만점을 맞으셨고, 또 그토록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늘 농구를 치며 체력을 키워오셨다고 합니다. 늘 자상하고 낙관적인 아버지가 또 습관적으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그래, 그렇지 등 긍정적인 언어 사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부장적이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으셨으며 늘 민주적이고 고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여 저는 소학 시절부터 즐겨했던 그 과문 낭독을 갓 입학한 중학교에 가서 서로가 낯설어서 쭈뼛쭈뼛 했을 법도 하지만요. 가장 먼저 손을 들어 저의 재능을 알리기도 했고요. 고중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알렸습니다. 하여 과문 낭독 시간이면 또 여러 가지 배역을 하며 낭독을 해서 애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웃기도 해서 나분한 공부 시간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 어문 시간이면 저한테 무한한 낭독의 기회를 주어서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 소양을 키워주신 윤구목 선생님, 박동호 선생님을 비롯한 그 은사님들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성정을 닮아서인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번마다 실망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었으며 오히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 조직하는 여러 가지 학습반에 참가하고 실황송 시합에서도 참가를 해서 상을 따는 등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모두 훗날 제가 방송인을 하는 그 자양분이 되어 주었던 거죠.
1: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아버님의 든든한 지원도 있었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먼 훗날 또 방송실에 앉기까지 그 걸음걸음마다 다 이제 진짜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탄하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선생님께서 이제 아나운서로 가는 길 역시 쉽지만은 않으셨다면서요?
0: 저 한참 고중을 다닐 때 저한테 한진 방송자매 방송원이란 기회가 차려집니다. 그런데 지금껏 고생이라고 못해본 그 막내딸을 화장실도 마땅찮은 주숙 환경과 열악한 일터에 홀로 남겨두고 오시는 것이 내키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과감히 포기하고 딸을 도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기회란 한 번뿐이 아닐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얼마 후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적인 직장에 막 출근을 할 무렵에 텔레비전에서 연변 박물관에서 해설원을 모집한다는 초빙 광고를 듣게 됩니다. 꿈이 있었던 저는 미련 없이 정규직을 포기하고 연길로 면접 시험 보러 옵니다. 아버지도 적극 지지하셨고요.
1: 당연하시겠죠.
0: 그럼요. 현장에 가보니 면접에 응한

0: 수만에 모인 인파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1: 그렇게 많은 분들이 면접 보러 오셨네요.
0: 그렇죠. 그때는 이 방송원이나 해설원 이 직업이 엄청난 인기가 있던 시절이라 당연히 주내 여러 각지에서 모여온 응시자들이 들끓기 마련이었죠.
1: 네,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치소 창립 40주년 해설원으로 입사를 해서
1: 네.
0: 네, 박정예 선생님을 비롯한 선배 해설원으로부터 화술 공부를 시작하고 비록 방송 일과 살짝 다른 형식이긴 하지만 얼마 후 당당히 제1관, 2관 해설을 맡으며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40주년 해설원 사업을 마치고 그 편지를 따지 못하고
1: 네.
0: 잠깐 실망할 무렵에 저한테 열사 응원에서 네, 사업단이 편지를 주는 조건으로 해설원으로 초빙한다는 기회가 차려집니다.
1: 역시 이제 해설원으로
0: 네.
1: 네, 초빙을 할수 있게 또 기회가 차려졌군요.
0: 그래요.
1: 네.
0: 네, 그런데 해왔던 해설원 사업이고 또 편제에 혹해서 간그 열사 응원에서 저는 오래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1: 의외인데요?
0: 네.
1: 네.
0: 뭐 팔팔 뛰는 젊은 나이에 달달 외운 혁명사 해설사 하나만 갖고 어쩌다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해설을 하는 일이 더없이 무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1: 네.
0: 한창 20대였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그 당시 내가 하고픈 일을 그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 네.
0: 네, 나오면서 나절로 위로를 했죠.
1: 어떤
0: 네,
1: 위로를 하셨습니까?
0: 가이드 역시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1: 네.
0: 그렇죠.
1: 맞는 생각이죠.
0: 네.
1: 네.
0: 네.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1: 네.
0: 네. 재미는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생을 있어야 하나, 아니면 불안정하지만 젊음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하냐 하는 등 갈등을 말입니다.
1: 당연히
0: 네.
1: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0: 그럼요.
1: 네.
0: 결국 젊음의 열정이 이기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1: 뭐, 그때 당시에는 이 정규직, 그리고 뭐 안정된 직장, 이런 것을 또 많이 중시하고,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직업을 많이 선호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0: 그렇죠. 네.
1: 그 열사령원의 직장을 그만두고 가이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시 뭐 부모님께서 반대는 안 하셨나요?
0: 네, 당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1: 네.
0: 또 워낙에 제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일절 반대가 없으셨던 터라 무난하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주위에 반대가 있었다면 열사령원의 회계부니 일이 쉬워서 애 키우기도 좋고, 또 나중에 정 싫으면 기회를 봐서 국외 다른 부모로 가면 되지 않냐 하면서 말리셨거든요.
1: 네.
0: 네. 근데 그뭐 다른 부문이 제가 좋아하는 그 방송국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고마움을 뒤로하고 사직을 한 겁니다. 뭐 정적으로 젊은 마음에서 한 곳에서 고인물처럼 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1: 네,
0: 네.
1: 그래요. 이제 가이드로 그럼 새로운 직업으로 시작했다지만 또 다른 마이크를 잡은 셈이 아니었.
0: 그리고 돈보다 내 가치 실현을 하며 즐겁게 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또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또 수많은 지식들을 알게 돼 바로 캐스팅된 것입니다.
1: 오,
0: 네.
1: 네.
0: 당시 그 태장님께서 가이드 할 때랑 비교도 안 되는 월급인데
1: 네.
0: 어떻게 할 만하냐고 뭐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인데 돈이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1: 네.
0: 흔쾌히 출근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저는 밤 9시 이밤이 소아요 프로를 맡게 됩니다.
1: 처음 맡은
0: 프로가
1: 프로그램이신
0: 이밤이 소아요
1: 거. 네.
0: 프로거든요. 태장님께서 원하는 그런 정감 프로 적임자였던 거죠.
1: 네.
0: 네, 그렇게 저는 취재, 편집, 사회 일체화란 형식으로 취재도 하고 편집도 하고 아나운서 일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국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1: 네, 그래요. 혹시 이때가 이제 몇 년도신지 기억나시나요?
0: 2000년대
1: 아,
0: 초반이었죠.
1: 2000년대 초반.
0: 2003년. 네.
1: 네, 그래요.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이제 방송 환경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월하게 좋지도 않았고,
0: 네.
1: 사실 와서 망설이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0: 별로
1: 생각도.
0: 망설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네.
0: 뭐,
1: 그리고,
0: 녹음을 해도 지금처럼 컴퓨터에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라디오, 네, 테이프에,
1: 네.
0: 네, 녹음을 하고 띄우고.

0: 그렇죠.
1: 그래요. 어찌 보면 저희가 늘 평소에는 하는 얘기지만 저녁 프로그램이 사실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 또 이제 9시, 네, 늦은 시간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랫동안 뭐 저도 이제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녁
0: 맞아요.
1: 방송을
0: 일광시대 했었죠.
1: 진행을 해봐서 그 어려운 상황이 많이 공감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방송은 어떻게 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0: 당시 이밤이 좋아요는 아나운서 두 명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이를 맡았거든요. 나흘 동안, 맡아서 했습니다. 월요일 법률 자문, 화요일 심리 상담, 수요일 고민 터넣기, 목요일 행복 만들기. 대략 이러한 코너로 일주일 나흘씩 밤 프로를 하고, 또 오후 4시 정보 광장 프로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밤이 좋아요 프로는 고정 게스트 외에 대낮도 아닌 한밤중에 레빈을 모셔야 하기에 정말 그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 그렇죠.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0: 아유, 그렇죠. 누가 무슨 자기 고민을 지인도 아닌 방송에서 터놓겠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1: 그렇죠.
0: 태장님 요구가 그러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한 명, 두명 취재를 하여 방송에 나가고 여러 가지 감동적인 사연들이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렇게 또 저희 방송을 듣고 용기를 얻고 방송에 참여를 원하신다며 직접 전화를 주시고 하면서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로 거듭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사춘기 시절 잘못된 행위로 칼을 쥐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사회에서 나쁜 일을 저질러 소년 간수서로부터 감옥행까지 했던 젊은이가 뒤늦게 과오를 뉘우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두 손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연은 감옥에서 우리 방송을 들은 한 젊은의 마음을 울려서 방송을 듣고 자기도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감옥에서 날아온 편지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그 사연을 듣고 애청자 한 분은 그분의 어머님께 그동안 아들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선물도 보내는 등 사회에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기자는 발로 뛴다고 당시 저는 취재 거리를 찾아 골목골목을 주름잡아 참으로 많이 누볐던 것 같습니다. 간판을 쳐다보고 저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 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사연이 느껴지면 바로 취재 모드에 들어가고, 그렇게 내빈들을 소비하기에 부지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리는 그 신수리부 아줌마가 너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기까지 한 적도 있고요. 한 번은 그 꿈의 생방송실에 마이크를 마주하고 앉았는데 제 앞에서 대담을 펼쳐나가야 할 상대, 내빈이 없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마 모든 기자분들이 공감할 화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렇죠. 저희한테는 어찌 보면 악몽이나 다름없는 그런 꿈이죠.
0: 그렇습니다.
1: 항상 이제 또, 집중을 해야 하고, 방송의 그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이런 예민함 때문에 또 이런 꿈도 가끔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아나운서 일이 어찌나 좋았던지, 선생님께서는 둘째를 임신한 그 사실도 감추셨다면서요.
0: 아유,
1: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0: 둘째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들으면 어떡할까요? 걱정도 되고 하네요. 제가 밤프로를 약 2년 반을 했습니다. 입사해서 1년 반쯤 되는 때였을까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한참 밤프로를 열심히 하며 실적을 쌓을 때라 또 입사한 지 오래지 않은 신입이라 기쁜 일이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 티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한참 배가 부를 때가 한겨울이라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6개월이 되도록 눈치를 못챈 것입니다.
1: 6개월이면 그래도 나름 배가 부룩했을
0: 그럼요.
1: 텐데,
0: 엄청 부를 때죠. 지금은 임신을 하기 바쁘게 모두 또 얘기를 하고 그러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그러다 여자의 촉감이 맞은 거죠. 태장님께서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하셔서 그때야 이실직고하고 주위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을 할 때까지 임신한 몸으로 밤프로와 오후 방송을 이어나가 당 아나운서가 전근을 하게 되어 당시 여성시대 그 자리가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저는 두말 없이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0: 당시 출산한 지두 달밖에 안 되는 때라 가슴에 손수건을 넣고 바꿔가며 출근을 하다 보니까 유선염이 와서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1: 아이고,
0: 네.
1: 네.
0: 또 그렇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요축기로 짜버릴 정도로 많던 그 모유도 서서히
1: 아,
0: 가버리더라고요.
1: 네.
0: 네. 첫째 때는 뭐돌 임박까지 모유 수유를 했는데
1: 네.
0: 둘째는 몇 달밖에 못 먹인 것이 늘 가슴에 걸립니다. 네,
1: 그렇죠.
0: 그때를 생각하면 둘째한테 늘 죄지은 기분이죠.
1: 네.
0: 네.
1: 어머니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아닐까
0: 네,
1: 싶습니다.
0: 그래요. 기존의 여성시대 프로, 지금의 좋은 세상 프로를 하는 20여 년 동안 저는 늘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기자들이 취재를 물색하고 사연 깊이 파헤치며 프로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알기에 어느 한 프로 허투루 할 수가 없었습니다.
1: 네.
0: 네, 여기서 잠깐 저희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는 5분, 10분 전 생방송 시간에 맞춰서 만나는 그런 내빈들에게 사전 비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네.
0: 네, 원고를 통해서 그분을 료애하고 또 방송을 하면서 사회자로서 그분의 또 다른 사연을 이끌어낼 수가 있기에 또 사전 비고는 필수고요.
1: 네.
0: 그리고 다음 사회자는 내빈들이 빠른 시간 내에 긴장을 풀고 방송에 적응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네, 눈빛 하나, 손짓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끄덕끄덕 공감대를 이루어주어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야 그분도 저희한테 집중을 하게 되지요.
1: 그렇죠.
0: 또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내빈은 우스개도 하고 사투리도 써가며 최대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1: 네.
0: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1: 그렇죠. 네. 많은
0: 네.
1: 분들이 이제 방송실에 오시면 긴장을 할 수밖에
0: 그렇죠.
1: 없지 않습니까?
0: 네,
1: 네.
0: 맞아요.
1: 그래요.
0: 그리고 이 방송국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1: 아, 네.
0: 저희는 방송실 내 소수시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밖에 계신 담당 편집과 교류를 합니다.
1: 네.
0: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 원고대로 될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물음이라든지 또 버려야 할 질문이라든지 프로의 원만함을 위해서 최대한 눈치가 빨라야 하지요.
1: 네.
0: 네, 이렇게 게스트 사회자, 편집 3인의 협력과 조화로운 교류로 우리 좋은 세상 프로가 만들어집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한 가지 감동적인 사연은 함께 울고 웃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자는 상대방의 사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분의 눈물 버튼을 적정 시간에 눌러주지 않거나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면 40분이란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에 수시로 시계와 원고를 번갈아가며 체크를 해결되는 생리 현상은 생방송 내내 참아야 하는 그런 곤욕을 치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죠.
0: 이건 아마 뭐 생방송을 하는 모든 아나운서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기도 하지요.
1: 네, 그래요. 뭐 지나고 나면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할 수도
0: 네.
1: 있겠지만, 네, 그 당시 매 상황 하나하나가 진짜 네, 큰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요. 그때로부터 20년간 프로그램 제목은 바뀌었고, 편집자도 또 여러 번 바뀌었지만, 김소라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8시에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까?
0: 네, 제가 요즘 어림짐작 통계를
1: 네.
0: 내보니까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학자로부터 의사, 변호사, 교원, 심리 상담사에서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5천여 명을 아우르는 사람들을 만났더라고요.
1: 오,
0: 네,
1: 네.
0: 그중 수많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만나고 울고 웃었지만요. 처음 이밤이서와요 프로에서 애청자로 만났던 김봉숙 뇌봉 할머니와
1: 네.
0: 저희 프로의 공로자이신 한무길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네, 그분들의 선진적인 사적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후의 유체 기증은 그분들이 선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오로지 뇌봉 정신 하나만으로 남을 위한 삶을 사시다. 마지막 길까지 의료 사업을 위한 헌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그분들의 사연은 지금까지 긴 여운을 남기고 저희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후 4시부터 진행하던 정보광장 역시 선생님의 담당이셨는데요. 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0: 네, 매일 4시부터 5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되는 주더라고요.
1: 네.
0: 네, 그런데 신기하게 손가락은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고,
1: 네.
0: 저희 입은 정보를 내시는 분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애청자분들의 열성도 대단했습니다.
0: 네.
1: 수많은 정보를 교류하느라고 고생을 한다고 직원분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찰떡 승편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한 알음씩 사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0: 네.
1: 네. 그중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이 밤이 좋아요 프로에 모셨던 분인데요.
0: 네.
1: 중풍으로 병석에 누워 자립도 못하부터서는 방송국 영도분들의 인정과 지지 하에 건강이 보인다 프로의 PD를 맡으면서 내 편집과 사회를 담당하게 됩니다.
0: 네.
1: 내 취재와 편집 사회는 물론이고 의상과 메이크업 모두 절로 하는 등 들끓는 열정으로 중의와 심리 상담사, 요리 전문가를 모시고 내 2017년부터 네, 2021년까지죠. 도박
0: 네.
1: 448개에 달하는 건강 지식들을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게 됩니다.
0: 네,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네, 건강 상식 잘, 전달하셨네요.
1: 네.
0: 그래요. 위에서 언급한 프로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네. 또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가족과 이제 자녀분들한테 아쉬움과 미안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제가 뭐 2015년부터
0: 네.
1: 2024년까지 매주 일과는 468소 네, 청취자분들한테 선보였던 것 같고요.
0: 네.
1: 네, 큰애 때도 뭐 큰애를 혼자 집에 두고 와서 애가 창문을 열고 엄마하고 불렀던 적도 있다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고,
0: 네.
1: 둘째 때도 예방접종.
0: 아이고,
1: 네.
0: 네. 뭐, 미안한 마음이야. 또 전화를 하면
1: 네,
0: 어찌나 말할 수
1: 그럼요.
0: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제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이어갈 또 시간인데, 소망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전해 주실까요?
1: 네, 끝으로 좋은 환경에서 제가 꿈을 이루도록 늘 응원을 하고 밀어주셨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0: 네.
1: 또 저희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지지를 해준 방송국 영도분들과 동료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저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항상 두 손을 꼭 잡고 저의 차에 앉아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시거든요.
0: 아, 네.
1: 네, 아직까지 고동을 하실 때두 어머니 모시고 또 효도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0: 그렇죠.
1: 애들 뒷바라지도 끝까지 할 테고요.
0: 네.
1: 또 아버지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뭐 나중에는 제가 평생을 또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직업, 대화를 하는 대담
0: 네.
1: 프로 많이 했으니까 어머님들이 또 홀로 계시는 어머님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직업을 하면 어떨까 요즘 구상 중입니다.
0: 아, 네,
1: 네.
0: 그래요. 지금까지 24년간 마이크 앞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성실한 자세로 방송에 임했고 따뜻한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신 김설아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고 아나운서 김설아가 아닌 네, 김설아로 새롭게 펼쳐갈 제2의 인생 다시 시작되는 선생님의 여정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겠고요. 끝으로 또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노래 네, 둥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하고 나를 선거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경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 동지입니다. 이 동지들 중에서 리극강 동지는 제18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기타 5명 동지들은 모두 제18기 중앙정치국 의원이었습니다. 이 동지들에 관한 더욱 많은 정보 자료는 매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상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나는 새로운 임기 중공중앙지도부 성원들을 대표해 우리를 믿어준 전당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꼭 맡은 바 자리에서 꾸준히 소임을 다해 사명과 중탁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완성했지만 일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실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교회에게서 확정한 제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0: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마음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스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네,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네, 고독의 잔상들이 네,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힘들지도 모르지만요. 네, 가끔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호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装枯黄，也不管

0: 零点三十分，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达。

0: 现在是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天的酒喝得美。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生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1: Come on, come on!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